0: 사단장님, 적들이 다 죽었네요. 역시 미국 포탄이 대단하긴 하네요.
1: 이게 바로 내가 당장 공격해달라는 이유다. 적들이 방금 산을 접수해서 방어공사를 못했거든. 딱 정확하게 맞을 시간이다.
2: 快走，跟着小姐，把那个包裹好了。是。
3: 你这个手指能扔出去？
4: 用牙咬住？
5: 你这个人啊，你这。

0: 움직이지 마.
1: 깜짝아.
0: 움직이지 마. 얼굴을 가려. 멈춰. 입에 뭘 물려. 가만 있어. 말 못하게. 깜짝아. 움직이지 마. 말해. 너희 누구야? 어느 부대 사람이야?
2: 할아버지, 뭘 물어봐요? 이승만 앞잡이들이니 묻어버려요.
3: 아니요, 할아버지, 오해입니다. 저희는 중국 공산당입니다.
4: 마오주시의 부대?
5: 네, 네, 마오주시의 부대.
4: 你们就是帮助我们来打李承晚和美国佬的中国军队？
6: 我的心里。
4: 小同志，老百姓中间没有秘密，一传十，十传百，我们都知道你们来了。
1: 같은 회사 사람들이야. 어서 풀어드려. 어서.
4: 哎呀，大水冲了龙王庙了。有缘千里来相会啊，咱们认识一下啊。我呢是这个郡里管闲事的小老头，我叫朴忠诚。
5: 朴爷爷，您的中文造诣为啥这么好呀？我跟你说呀，我自幼就学汉学，考科举的。
7: 东西不多了，少扔点药。团长，我们能不能给他扛住？
8: 我知道，我知道。
7: 分一下。哎，哎，
8: 走走走。
7: 现在哪怕是有口水喝，站什么都能撑一天呢。
8: 这秀才抽粮也不知道抽到哪儿去了，不会出什么事吧？
7: 昨天我真应该让他回师伯去。